0: Yes.
1: Oh. Yes.
0: 자, 너의 인생을 내가 봐주겠어.
2: 바로도 할 줄.
0: 흑세장으로인데. 과거. 현재.
3: 미래 요거다.
0: 아 이거 자. 아 이건데. 준비됐지? 준비됐지?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. 빠밤.
2: 뭐야? 이거 타임캡슐? 설마?
4: 맞아.
0: 진짜?
4: 나중에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아?
5: 타임머신?
3: 뭐 20년 뒤?
6: 에이 야 근데 솔직히 미래도 좋은데
7: 맞아.
6: 지금 당장 뭐 할지를 정하자.
8: 아, 일단 지금을 생각하자.
0: 이거야.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할까?
8: 아, 아 no!
6: 아, 난 괜찮아.
8: 난 좋은데?
0: 야, 난 I love, I love swimming.
8: 너무 더워.
7: 물에 젖는 게 싫어.
0: 그럼 뭐?
4: 거면 산책!
0: Not bad.
3: 난 좋아.
2: 아, 난 좋아.
8: 지성아, 둘 다 좋으면 어떡해.
2: 가족으로 어떡해.

0: 오케이 다 넣은 거지?
1: 오케이
2: 좋아요
1: 오케이 오케이 와
3: 3분 지났는데 진짜 벌써 궁금해 와.
1: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까먹고 있어야 시간이 더 잘 가
4: 아 맞아 맞아
3: 맞아 특히 네
5: 밥이나 먹으러 가자
1: 오케이
6: 배고파 배고파
0: 좋아요
7: 가자 가자
8: 뭐 먹어?
9: 아 배고파
3: 고기 고기 오, 나는 오늘 항정살
9: 엉덩이 먹고 나

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